얼리 나이면 시그마인 호베사 구른도토로 지신되어라 델리티 솔가 들어오나 보로나크나 올리제 어물라 아르쿠나 사이카 합시르치발라 언흐노도로 구른도토로 아마 타이방흐트가 알바 하르바이티 모바이티 메인돌리불고 호르르르네 응후드랑으로다 Туртамада худуладынна таудыса. Туртамаданна, нық мяңы тоғыты мөйінні берса. Телті ергін тоғыны наймы мяңы хөрдау. Телті байты чекезінна тауы мяңы дұрбын жауболла. Күшінірі, өнмадан бәнерді шыңқаларыны өткейка. Тиямаданырыны нүкін вачыря.